0: 处唔系我嘅屋企，我有一妻，有一女。吓，梅姐，小花，
1: 快啲啦，叶梅啊，嚟啦嚟啦，
0: 梅姐，
2: 小花，
3: 阿爹，阿爹，
0: 我数三个
1: 梅姐，
3: 阿爹，
0: 小花，我而家乜嘢都记得清楚，我记得翻晒。我对你唔住咧，
2: 我唔会怪你嘅。
0: 你唔使再讲，你就系我嘅凡妻，小伯，阿爹锡你。
1: 少爷，而家我见你哋一家团聚，我安乐晒咯。
2: 相公，你同你表妹嘅婚事唔知点样打算呢？
0: 你唔使担心嘅，表妹又未同我成婚噶，我翻去对阿妈讲，阿妈一定会原谅我嘅。
1: 咁快啲翻去见夫人先啦。